0: 하나님의
1: Angel.
0: 원하는 벤이 에게 원하는 벤이 에게 원하 이래야 에이 웃으면 하나님 둘이 마술이 이래야
1: Angel.
0: 아수라버프 보트.